0: 이번에 원어픽 제스미의 외치고 바꿔 시간 얘기지가 프라이데이며 마 덕스 아나하임 덕스칸 바스 뮤지카 이제니카스 왓 위베이 아마코마 프라이데이 얘긴 마기샤기가 이샤 아서 왜가 아마지 어떤 분은 원어픽 제스 아닌 게이즈 세크 외치고 2026 2027 가이지 아키 웅
1: NCIFM.